여기 군말라우베. 무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마르파바 악서린 바르신나 악냐가 바르신나 악내친기겐 바르신나 마르파로 바이오 만초르 바이와마 가락 수누카르맘 체이와이 바이와마 젤조 바라이사 바이